0: Los mejores locutores.
1: 97.5
0: FM. Más pop. Conéctate.
2: 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